Good afternoon, Sesame Notes TV 잡지 친하게 여러분 한노친 이야기 시간에 저부터 디스커스 오포비스 오늘 제시 봤던 간내시 다지게 봤던 오진지 하완지 거하지 민호 아주다 하목션 위주 왔어네 피인탑스케이트 아그다 후다 간수도 이진지 여러분 이제 잤어 클리퍼 졸리 마이클 니파시게 마이크 마리안 졸리 Kia Anne-Marie Snowboy juga batuan ayah ini jayamu hingga tinggi badan haja hitnan no jodip syikat sasibi. Kia Marcel Happy Jack jayamu dikini agau syikat ini bawakum. Kia jad bajum syadu jab tubi jani syab jayit mandog janda jishti syikat. Negamu cik batuan anon. Hago iya da bajumon.